있다가 안안 하고 내려서 막았노. 그동안 우리 전부 다 옆에서 언니가 그 오하우스에다가 지금 나 핫당면 축구 세미야로 맞고 전화 오빠 다이 맞춰서 핫달라고 지만미 갖고 지만미 갖고 이랑 미국 차이는 룸님이죠. 성나 핫당면 두샤트 치춤이 암말로 지금 나 말로미 두샤트 핫당 치고 다는 성내가 자고 줄이금 내가 닦듬이 다이 말로 가루금 내가 닦듬이 드리지 않겠듬이 아 지금 나 타고 마치 좋은 맛 타고 다만 나 타고 있는 애들 불쌍해 주당한 일랑어 화우스를 타가다가 암마루 타있는 화라우스만만 닦고 닦고 누리아가 이렇도 아이 닦다가 갔다 닦고 앙이적 황우장인 맛이 어쿠농아 앙이적 하민늑 자수민으로니 아나나쿠민으로니 다이망하고 닦고 앙이적 황이 초로 마정 넉당 오팅아 잔나로 누리양아 아 까막구낭아 안도가 태갈한데 가요 마주자는 이유가 로악바타 아 아우가칭이또 그치 아니고 샤키통이 닦아 닦고하고 닦아 이린이 아팔리아지오 타이쿠낭아 까막투망아 삐르근영미 타이쿠하고 Takikungi anak-anak kungi, tabangan kau di magami, tak kunang ilin ya titi kami. Tapi mang nyekinar lan, awal kisah bunyi orang itu tak kau nukaki. Ila, kan kita mangi, aku kungi. Awal kisah bunyi orang itu tak kuang, takikungi angin jauh kangi, nyekinar awal kisah cuti, tabungau di titi sebunyi itu tak kuang. Ubit kau kami nunggu urut semalaga jangan luar tengen ni, ni kini. Kamu nanti saya matang menjaga.